아시 담시 양다 니데션 빈지바 담 라버리 양 아게가리 다도나 프로스탄 디나데라 자 저브 자버리 티 테랑결 라갑타바 펌 프롬브르시 망지 타바 로시 고이 로라 구이겸 모사 에 모사 비시 테다 뇨슈지 테니 테지 비지 나 추논 몰라 추리 양 랑몰라 기 묘이바 라마 라슈몰라 양라 프라티크리아 비바 힘바 퍼미셔라 비바 힘바 양 남라 타돌라 덴 양세 랑라 루이리 라바 베나 니나이카데 에슈다 니데시 타바리 빈슈고 양세 랑란 니나이카데 긴바 촌옷 라발라 사타 프로스탄 디노데레 판스 텔리차 퍼미셔지 비시 춤 남리 아우 에라 강그램 Lakham Pukal Tikdabisam Ereva Chugla Pavitra Sahinba Yangse Parmeshwar da Rola Yogya Samman Pinbari Avasek Mula Javarang Munse Mukyal Kyar Chashubha Mula Thende Rangse Te Taragade Den Grahakade Rangshu Mula Rangda Ngoy Mula Thendegade Hanangyam Habahinba Rangse Te Roden tam lasyuba mula rosi non thenega deda shishti lasyuji. Parmeshwar je yakarji pavitra den dharmi ro musula. Java yang Parmeshwar la icha nila. Yang hala himba biva. Tulanari yang hala himba biva. Tulanari yang si Parmeshwar hala musula bisi dandola. Prasthan tina adela cha. Parmeshwar se datti dona sunji. Na ela abha purkhala parmeshwar la hinba. Abraham la parmeshwar, Isaac la parmeshwar den. Yaakub la parmeshwar hinba. Taba Mosa se rang la sung sung gamji. Tikda bisam thesi parmeshwar da chavari longji. Yangsi parmeshwar da adar ladola. Rangman Mosa je chu ri lajiva muba. Yangsi chu mahasus ladola ki yangda buddhi den. Goba yangla aba parmeshwar den buddhi den shakti la tulani jekhin yakkar ki jaja tam hinba. Hitupades 19 adhyayla 21 Mila tingri lalan yojana gade tamula tasai parmeshwar la yojana gade udyeshya gade bijay tamula. Yangla luila lagiri yangse palana ladula salaha yakkar gin jekhin awaz mula. Den the yangla aba Parmeshwar yam haba awaz jo rangla den ngala srishti kartala lagri jimmewar musula. Thende Parmeshwar se rangla ichha pura labari agyakari tasela kadeda ananta segalji pratigyayan lasyumula. Amen. Parmeshwar se rangila jivani prasasta madri asis. Pravasali Bible Sichak Sowan Victor Yam Likhit Sandesh Yangla Bhasari Nyenshuji Karyakram Spark My Faith Karyakram la bari ri rang nila kehi pratikriya sallah sujhav musam nganda samparka lasigo nganna phone number mula 9865553339 dhanyabad hasta tu samay ringa bidai taji rang ni changmadanu jai masi namaskar Thank you.